0: 나는 가나 뭐라 돈스라.
1: Brother, I like to pause. I like to take this.
0: 나는 가나 뭐라 돈스라.